노야야 힌두기다 추 가든데 노에나 강보 산스크리트가 니메오레 이직스 하이게니 다 라비낭 토르스 마디아부 산스크리트야 용어도 우드메노야야 디시노르 강보티스 샤도이나 조지 브라민낭세오레 담신이도메 브라민낭세 토르스 마디아 이게 브리규 게지 산스크리트 다 이직메노 프라카르트 니게놈 이직 아바밤샤 수르차게 피샤지니 다 우드나감 쇼모소야 다 이직 두즈가 자가르가 계릭 첨부 빌리 놈신데 빌리 내가 제스 첨부 쉬와라세 페저치 산스크리트 가브룸 쇼니 옷 건조부터 나가 자가르게 도우니 옷 쇼야 다 이직 쇼제 보디 사드와 다 칙 내내메 보디 사드와 니 칙 내내메 오래 보디 사드와 니 고치 베게트가 장주 셈바 되긴 장주 셈바 니에도 메 오래 다 장주 셈바 니에나 보디 니 고치 티에나 가무스 켄노네 또 보디 니에나 장주 다다 마보디 템플 네메 도르지든가 마보디 템플 니에도메 장주 침베 추데니 아르케트가 오래 다 장축 니고지 측 내이네메 하름 고놈 다고 측지 오래 장년아 그댄 티샤니 돌로니나 지당가 또 장니 좀 맡에 놈아 오드메 놈 쇼래 다렉션 맡에 메노야 장년아 속보테 노이나 오래 기니라 쪽발라테 노이나 옷 샤 통벌 짱마 쇼게드메 이직시 장니 디바 장니드메 당아르 셈네가 디고요 야고라 샤콜라 야고이나 샤피유 동샤에 야 샤피유 이직 소사 집장나 야고이나 디고나 모노 쇼게드메 이치야 쪽바나 모노 쇼야 리부 짱마 셈 짱마 쇼주지시 장니드메다 키노레 장 춥니나 나 마가노 티 사르바 건주 직토가 춥니다 다 디시 오송야 박티세 장춥냐 고제 된다지 막아는 이네 나야나 오래 바티스 켜는 이네 다 미키노 티이나 다다 오죽간노 메오래 이직샤 춥니다 티 사르바 디깐 볼 나 막아노 제 문우 쇼게도 메 이직샤 장니도 다 장춥니나 간 오래 된다 그든 티샤 니에도 로니나 장춥니나 나 랑세 인양 막아노 티 탑 스터디 야야 롭종 야야 간노 쇼불 이직샤 장춥디 타봄 쇼니도 다 장춥샤 레벨 이어노 메 장춥 토다 제니는 장춥 엄마 치샤 산지 좀내데 베낭기 고방 베낭기 스테레스 데노메 이르차 장춥이나 산지 좀내는 데서다 간고수 강목한 사람 쇼니 레고수 강물럽 사람 쇼니 이직세 장춥이야 오데데 키노거래 또 테크니컬 나 요 쇼모소야 사드바 넥스트 사드바 네메오레 사드바 니고제 셈바 셈바니는 셈샤니도 심노 아르 강보시 심노메오레 심제 덴토이네 자조이네 수이네 강보시 심노라이메오레 심노 센첸 비잉이르메 리빙 비잉오레 심노 치 강보시 심바니도다 장주 심바니나 우든 장주 산제가 고방가 괴주기 우든 삼로 통수근 메티셔 장주 심바니도다 더비 한음컨노노이나 어서 체버티 시노니나 심바니 오체라 스펠링 네노 심니 오체 스펠링 팀신데 빠냐 고치샤 이르 부이키노 라노이나 빠냐 고치샤 빠빠짱디 빠싱글디 셈바냐 야 오조 시브리니 더우빠빠 네메오레 더우빠빠냐 고치 빠지 셈바 티메노야야 빠우냐나 브레이브 로겁테 모레 오텐디샤 셈바냐도 또 잔주 셈바나샤 셈 티메노야 빅 셈주 로겁테 모데 미션 망던다 레가 요리 야테 오디 임쇼 비 브레이브 임쇼 네오레 아 브레이브 소울 오덴티샤 전주 셈바니담다 전주 셈바 돈다지 가마스 켜는 오래 전주 셈바 줘봐 줘봐라 줘봐 다 줘봐니나 산스크리트가 자리야냐 오지 자리야 다 줘봐니나 비낭 비헤이비어지 비낭 야당지 비 두균 시야돌로 오래 비나 참 브로큰 티이나 비 두균 리허설 야불 가야가야도 즉 스포트 퍼슨 티이나 비낭 줘봐지 가야되노로 야 두준 미티나 비낭 쮸바지 비낭 비헤이어 가야 되노로니 당거 쮸바 비낭 두준이 약수당 류긴 버 나긴 버로레 마디 버 삼노 통다니 버 곧 강보셔 쮸바니 에도메 비헤이어 야메는 컨덕트 인지도 와버레 또 전주스 버 쮸바니 보디사도 난 가야 가야 돼 비 미지케 당 가야 가야 되노로 마르데 수에 비 가야 되노로니 이쳐 쮸바 쮸바라 죽바니나 비 쮸바 가야 되노이네 아리 쮸바 예죽 토가 답시 야도메 이직셔 쪼벌라 쪼벌라니 전주스는 몇 쪼벌라 쪼바 다 옷등하르 배적 배낭게 맹제임쇼 배적 맹제 전주스는 몇 쪼벌라 쪼바 야 강무스 티샤대야 전주스는 몇 쪼벌라 쪼바 오래 다 이직 숙제 라인 테네메 이치셔 상제단 전주스는 몇 탐제라 차체로 다 옷 신앙도로 이제는 어디 예수 좀 쉬어라 배낭스 배우면 넘쇼 다닥스는 몇

내가 남사지 공가고서 취도 좋네 그래. 취도 비 레민스 취도 좋네. 짝짝짝짝. 작년 때나 레민스 빼 취도네. 공가고서 레민스 취도 좋네 그래. 비셔 나 산지 좀 내가 남사지 이 레민스 취도 좋네. 이랑 바니시면 나다 오딘 좋네. 내가 노트야고. 티. 이제 옷 메뉴야야. 산지 좀 내는데 고만양을 대보 남사나 이냐 마요야야. 네가 티노 좋네. 야 산지 좀 내는데샤. 셰라 쪽보나 피주 네가 노쇼니 다 오든데 네가 요요요데 야곰 비셔 공가오셔 말 신경 고슬었다 비기 노출 못하대 이직세 공가오 배 셈바쪼야 와래 또 쪼지 비트릭스야 돔냐나 비난 프라이치 모노쪼죠 예 우디인 삼프라이트 노마라 비가질지 말 자주도 와래 우디 모노쇼나 비딱딱 그래도 마래 이직 비 그룹 내가 더 레스트리게디야 온다 비야디야 이낭 쇼응글라 이낭 딱다야만이 쇼응글라 비응유 다만 산지 좀 낸데 노치 얘는 니셔 이제 우든데 노래 산지 좀 낸데 같이 가는 얘 그주노 니셔 이제 레퓨테이션 온 맹 우든데 노 다 시카모노 비르세 우든데 니셔 독자야도 니 빙무 셈바 타쿄야 소금 타쿄야 소버지 다 비나 프라이지 무노쇼인겁니다 나 즉바야 소주 셈지 무노쇼 이직 비 메디테이션 여부 쇼짱 비 다 좀 보쇼 다좀봐 정보를 다좀봐 년도 외소나 강보게야 비 술패바 술패바 술패바니 이집비 부디스 컨슬 나다지 팀놈에 다좀봐 갑자 남자는 년 옷쟁이는 쓸부채 옷 답세야야 쇼트되지 공가 옷쟁이 옷쟁이야 딱 공가 옷이 미집이 송냐고 되나 미집이 송냐 비 토티 투서로 수제빈 망한답니다 이집다 공가 옷 이집 면허 좀 이제 배제가 대수이나 배제가 나지 가야 되노니나 이게 다게 토바 뒤지 나니 샤라뇽 보카노 노나 나지노 인디스 카이나 thus I heard before 옷 신이더냐나 나 예산지 좀 내려 담바 노지 우든데냐 내려고 퇴쇼 녀덤다 이직 비축제 산지 숨어 딱다 말겨덤다 겨르고 자주만 나서 말 엔트리 하덤 이게 그리 우든냐야 또 공가와서 말춘 강 무슨 이직 비 엔트리야 이직 컬렉션 줄 어떤데 야 부디스 컨슬 나다지 부디스 컨슬 세컨드 서드 니 토숨 쇼메 오레 다 우 로규지니 이르바 슈고스 줌젠시니나 빌 가야 가야 야고로니나 산제기 숨어 티칭지 컬렉션 숨이야 온다 벤생 디비션 모두도 숨거죠 즉 우디샤 디비다가 아니야도 메 오레 피타가 아니야도 마 피타가 아니야나 산스크리트 네 팔리가 피타가 아니야 바스켓이도 나 프루츠 라 로메 섭지니에게는 즉 바스켓 노메 오레 바스켓 모두 숨 어서 바스켓 티 어서 바스켓 티 어서 바스켓 티 산지 좀 낸데 숨지 바스켓 숨 이제 트리피트가 아니냐 바스켓 숨냐 말해 트리 바스켓 오브 티칭 다 나다지 가든데 샤냐도로냐 두에 되네 두에 되네냐 도아냐 산스크리트 샤 위나야냐 위나야냐 산지 좀 낸데 숨주 요르티 수샤 나와 노로냐 잡아 나샤 계롱 나샤 기주 나샤 이제 계롱 마 안에 나샤 비티랑 샤마도 잡아 메뉴 나셔 저요 모노 송주 요르테는 그러나 잡아 나셔 돈바 고노로 오래 팀 이제 자숨 예고놈 안 나셔 팀 고노로 우든 송주 요르테 나냐고 우 강부츠로 돔야 위나야 피타가 아니 두베 되느냐 티주스 야 셴마 오래 잔주 셴바 임불 이지 메디테이션의 야족 토가 임불 위스덤 토가 임불 이딘 토가 티싱 야고나 강부츠로디 도대 되느냐 수다 피타가 네티주스 양 타마지 브라기아니아브 셔럽 조지 위스덤 랑토가 나다지 메디테이션 토가 슈지 위스덤 토가 송주 나오더니 대신에 슈지야도래 웃나 강보 칼레신 티야야 데네숨 트리피다가 키노래 가무세 데네숨니 산지 좀 내데 송지 대바이동아도도 숨이야 온다 다 데네숨 야 데네숨 주사로 슈지 가행을 개발을 주의로이나 나다지 벽으로서와 나세워래 계시 두에 되네이나 두에 되네가 송주 샤동어도 되이나 이제제 셀로디션이나 추주시 탐지 캠발라 차세로니 그리고 좀 쇼원이 온다 탐지 캠발라 차세로니 탐지 캠발라 차세로니나 인 산지 좀 된데 비나시니에 좀신데 비 두에 된바 송당 걸지 우동어이나 다 게르록 야버로레 베저나지 탐지 캠발라 차세로니 동어이나 우드비나야 베다가니 우드바스트가 츠드 산제단 전주 선바 탐지라 차세로니 노이나 우드도디 수다 바스크드가 츠드 잠베 슈노 주발라 차셀로니 만주 시리샤오레 잠베 슈노 주발라 차셀로니 노이나 우 아비다마니엄다 몸베데 노니 투스 할람 테크니컬 임신데 이르바스 키노이나 데우름 다 우디샤 세니에 노니라 산지기 스카치 데진 골니 골로다 데진 순

0: 지 인물
1: 다왕 룬딘캉 레림 트든럭자 선컨 한지 참으샤 섬데 대시들의 쇼류 다대시 사타와 인물 다왕 룬딘캉 둔드렉 레림 트든럭지 고소돌 다대시 레림 트든럭지가 컬러로 서모 디스틱 만캉 닥터 덴징 겔슨 레림아 펜시시소노 러러 사대셔서 레림 트든럭지가 펜션에 다시 들려 주시오.
2: 다시 들래.
1: 레솔라 닥터 텐징 겔슨 타비낭 톰빗 크로 니슬록나체 로든 레코마베나 펠세 중어소 힌디 콜레림 소스 저자니에 달 한게나가 키노시다 임불 소스 저자가 되면 닥터 한게 나와서 펠세 유세 트로젠 도가 임불 네 나사콜 닥터 나가 랍지 나우스 넷 각담 야육제 톱시 비나가 야코소 이남 사당 캐당가 그리고 물고 그걸 제가 맨날 닥터 나가 나오는 불 야보다 대시 더러 섭다 로 마업득 쇼제 주대셔 정오 클레림 초전 납치가 필수 시수노 더러 이나 생에 컨딘 무지 됐나 난나다 난 로정 지랑 같이 지오 이놈 더러 로정 같이 지오 이놈 MBBS 서로 쇼제 쉬운 자례가 됐세 이직 따오다 로정 토쇼가 이나 당세 이직 쇼다 로정 토쇼의 톤스 따오가 더 조만가 피부농불 야보다 나다 대 어정에 나셔돌 대식 돈전 쪼부지티 쪼이나셔 무지레나 롭정베나 가지 지우 이남 이제고다 슝 차례가 덱세 돈베코 모토 되게 이남 나다 이제 고데 나만 유줄라
2: 소드지 아가쇼는 생긴 상마시 테스트레 주도 뭐메 텐지게 전 나니 클래스 10 삼바 비베카난다 케인드르 비디라 쉐강 월레포
1: yes
2: class 11 12 chit archimission narutam nanga tyumale kalepo ichik nata joint entrance exam bi ya 10th rank ka hoyangi MBBS yakta kogapti thap Jabalpur ka gewan Jabalpur ka tumne quality lepya 2011 ka pass ya ya utso Jungman ka nga khandu dawa songma district hospital Jungman ka nga join ya hoa ichik nge 2012 ka CMOC training thi ya go emergency obstetric care ka le guraluti Guwahati medical college ka training ya ya yarong ya obstetrician ya na citizen section utna ya ya su ya ichik yuk doctor kunga na ya phep sar pule ichik tomne nishuk ni tau medicine doctor ya na md medicine ya domda doctorate of medicine internal medicine ka rims ka gayo tomne sum lep ya ichik yarong ya ta tomne nei luti gayo ud ya to na tomne chuksum chokon ni chungman ka nga ta district hospital ta nga lege ya tomno
1: The doctor subsidy that the duty take the binok motoring water demar, Mimang Hanyan Nashanang, Ijabuda deshi, Trojan Logica, Doctor Subsang, Kandin Shuruku, Deshik Juja, Sovereignty Zingina, Injiga in hypertension yetmore, pressure to grow chisha, hypertension yetmore, Yabuda also high BP, so Tawang Nanga, Imburning, Chinga Totor, Jang Moto Shoga, Imburning, Marta Hushoga, Imbur, Tausu, Manu Tata, Yangatang, Montuchiso Nanga, the Toyo number, hypertension yoso, high pressure to Gueda, Matang, Kangatizo number, Ijabuda also Nangchung Yamamoto, Kayan in that Nichiti, Matan, Table Lesh, Kano di Munu, Netongo di Munumbur Shindare, so can Yanjitan no Niti Imbur. 이제부터 우주 하이퍼텐션 요원인 다이베티스니 더 슈거 니드니덤볼 이제고 기드니 페일러니 야 증가던 그레비견 개요 임볼 닝견 개요 임볼 쪼땅하다 타원에 아예 대 케이스 마트 좋은 놈볼 신데레다 우퍼서 대시 대가 즉 도로 섭제 근데 주면 통용이 있는 모토 임볼 야보다 내 대시 돈즈 쪼부지티 하이 비피 거주류 이제보다 도로 섭 하이퍼텐션 소 매직 우식 토가 로도 이놈 나다 이제 거대 나오면 이슈라
2: The hypertension ya kanche sinonina ngata khra di guidme ta khra ji shet gyu chokon pressure to yo gyu chokon tim uchek yame ting ngata speak mo benometer ni ya the machine dinum me the machine ji ki check ya do me check ya ya pressure high no munu jit ngata gaya to follow ya do ni na to utko ne dobchen ya kan department yo dinum da america chokan na shung ari ka ye department ni na american heart association ning ki chokpathi chu ya yana european country ka e ti chokpati nom ngatang uso e kyagar ka e ne association of physician of india ani ya hypertension kadam ki chokpa chogan di yon nom to chokpa na ingi research ya do me to research ya ya ko sambati ra na na sa ka kyun di ro du pressure high gayo chi ki to ut guideline ti join yu ko nom da
1: yes
2: pressure high gay na zero du ni na ngadang ngada ya ninga kyun na da je ninge kyun ning them jong lang gay e jik shuka le heart failure ni na ngatang ut ka gangok nang heart failure ka yo rong du me heart failure ne na ta pressure high ge chi gi ning them lang ge du me left ventricle ne kan jit ning jit them ge du me them jong lang ge chi chuk ut le ka ya me ti ge chi ge lemin nang krang bu ma ta bu ji kon bang thi ne lu tra